0: Disfruta tu madrugada en Match 97.9.
1: Más pop.
0: Conéctate. Match.
2: 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